0: 아.
1: 당그라 메가 록.
2: 드라이셋 꾸디니 당그라 메가 록.
3: 다시티 체크 주셨습니다.
2: 모두 끝에야도 시트키 니에 비참해.
3: 당그라 메가 록.
4: 다이셋 꾸디니 니에는 스매크 두드러기들. 니에 스매크 두드러기들.